brush up their English skills. 만약에 영어 청취력 키우고 있다면 원하신 분들은 매월 귀가 트이는 영어 책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DailyK 영어로 검색하시고 DAILYK 선물 귀티영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Let's get on to some more music and then ooh, fancy that. This is from Soyou, Girl.

거든 마라톤 같은 하루를 다 흘려보내고서 연애들이 마시고 난 깊은 편안함을 찾아 여기저기 치고 멍 들어버린 상처 또 네 손짓 한 번이면 금세 나아버리는 거 baby you know that 이렇게 나에겐 너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돼 네 향기를 내 숨에 담을 때면 이 모든 게 영원하길 기도해

함덕서 16살의 대일완살단 고아르방 하는 말이 수박은 갈쟁함인 묵은해의 수박먹당 진룩맛 좋은실 만리왕 시부개기회왕 정지공쟁이의 거렁났떳당 4월 말쯤 되영 수박실 아라네용멸낭

삐쭉삐쭉 가영감인 몰맹진건 의디대겨불고 윤진건 세긴 오종광 불채막에 대명 놔둔 불채날라당 삐어주멍 잘 질루당 달포되어가감인 두어발거려가당 고장피멍 동맥이맞쭈 경함인 구배달린건 타불고 거리 하나에 낯성만 냉겨더심해 또시 한달 넘어 사감인 동맥이가 사발 만석한당 7월 중순쯤 되민 요강단 치마니 하영 꼭지가 뱅뱅 오그라지멍 이쭈게 잘 익은 수박 골라내영 팔레 가쟁함인 말구르마에 니기방장하게나 동글 넓직하게 맹탱일장 바닥에 보리집 갈멍 선어단 잘개왕 성한 오일장강 팔민 잔건 한댕이에 2-300원 훌군건 500원 받아신디 그 시절 하루 회원 검질맹 쿰이 30원이라 나서

0: Download the Arirang Radio app on your device for free.
1: It's Arirang. A-R-I-R-A-N-G Radio. 돌아가자 우리 예전 아름다웠을 때에

Yo. 너에게 상처 주고 싶진 않아. 그래도 이제는 말해야 돼. 내 맘에 감추는 게 쉽지 않아. 속고 있는 느낌 알아. 끝내려고 해. 밝게 웃던 널 마지막으로 울리려고 해. 모든 건 변해. 아침이 밤이 되듯이 그 밤이 지나면 하루가 반복되듯이 그런 느낌이 매일 아침에 나를 깨우듯이 부지런히 찾아와 널 지우려 할게.

0: 무슨 생각해? 야!
1: 어? 아, 미안. 잠깐 뭐 생각 좀 하느라.
0: 뭐야? 무슨 생각?
1: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별거 아니야. 영화 보러 갈래?
0: 뭐야. 그래, 알았어.
2: Now, all about Korea. Arirang Radio.